0: 나 멋진나
1: 보니도 보니도 다녀와이테노
2: 깜짝깜짝님 따까따까님이 따까참
1: 브라워리 브라워리 수스타이테노
2: 따라가따까 따까따까